있죠. 사랑의 복 있죠. 나요. 조식 가워요. 아저씨 가내워요. 원유 알시죠. 원유 가게 알시죠. 간디쳐 갔네. 간디쳐 나 갔네. 하소이 열어라 갔네.